0: best to me, the only she can make good. So the younger than me, it is a going mess. 한쪽을 그치, 예치는 바보가 돼. 서로를 보지 못한다는 거기서 끝.
1: Let's blah blah blah. More ins.